0: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우리 국민들한테 큰 기쁨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았고요. 그 안에서 선수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4강에 올랐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가장 큰 기쁨이었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그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다시 한국금이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선수들이 그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면 좋은데
1: 한국이 아닌 또 제가 지금 뛰고 있는 미국에서 그런 멋진 한국을 대표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무게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무게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만큼 제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0: 뭐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그동안 많은 중요한 역할을 대표팀에서 했고요. 또 물론 월드컵에서도 또 많이 했고 뭐 이번 월드컵 역시 이 출전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위치에 대한 무게감 또 중압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그런 마음들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후원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대표팀에 들어오면 항상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2: That same intensity carried them through qualifying, unbeaten, with 40 goals in 16 matches. Now, they arrive expecting more than participation. They arrive expecting to go deep into the tournament.
1: 뭐 4년 전에 저희가 있었던 월드컵에서도 뭐 저희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2018년도에는 독일을 이겼듯이
0: 뭐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선수들이 유럽에서 많이 플레이도 하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선수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하고 할 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또 우리 팀을 신뢰를 하고 또 동료들 간의 어떤 그 신뢰감이 쌓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앞으로도 더 이변이 아니라 좀 더 강팀을 꺾을 수 있는 강한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저희한테는 이런 좋은 기억들이 항상 있어서 그런 강팀하고 경기할 때는 오히려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저의 꿈은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월드컵을 우승을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뭐 저희 이제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은 항상 꿈을 크게
0: 그 월드컵 경험 특히 이제 2002년에 월드컵 경험은 뭐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많이 또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감독에서의 많은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앞에서 선수를 잘 끌고 가고 또 팬분들이 뒤에서 밀어주시면 무서울 거 없이 월드컵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코리아 리퍼블릭's entire group stage will be played in Mexico, where they face Mexico, South Africa, and Czechia in Group A. They begin in Guadalajara against Czechia. A first-ever World Cup meeting between the nations. They stay in Guadalajara to face co-hosts Mexico, who have beaten them in both of their previous World Cup encounters. Finally, they travel to Monterrey to face South Africa, a team they have never met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Saudi Arabia returned for a third consecutive World Cup, now established as one of Asia's most dangerous sides. A reputation forged 4 years ago when Hervé Renard's team stunned eventual champions Argentina with one of the tournament's great comebacks.
3: C'est un match qui restera dans la mémoire de tous les Saoudiens pendant très très longtemps.
4: Lionel Messi, always center stage.
5: في غرفة الملابس الصراحة كان الوضع شوي عند المدرب يعني كان معصب شوي من اللي صار في الشوط الأول.
6: What are we doing here? Messi, at the middle of the pitch, he has the ball. You stay in front of the defense.Take your phone. You can make a picture with him if you want.
7: والله المدرب يعني للأمانة يعني حمسنا يعني كان يقول لنا إنه لازم تلعبوا بروحكم.
6: You're in front of the defense. You have nobody. He's going to follow.
8: روح اتبع وقفل عليه.
6: You don't feel it? Come on, this is a worker. Give everything.
8: نعطي كل شيء.
5: الأشياء التحفيزية اللي أعطانا إياها المدرب رجعتنا الشوط الثاني كأننا لاعبين مباراة جديدة مو نفس المباراة حق الشوط الأول.
3: C'est un match dont les gens ne cessent de répéter la fierté qu'ils ont eue le jour où on a battu l'Argentine.
4: Oh, that's a brilliant effort, and they've turned it right around.
3: Maintenant, c'était seulement un match et penser à se qualifier pour aller plus loin dans la compétition. Donc, il faut venir avec un petit peu plus d'ambition et...
9: قبل 55 يوم من بداية كأس العالم المملكة تعفي المدرب أرفي رينارد من مهامه وبتوفير فوري.
10: It was no real surprise that Hervé Renard was sacked because Saudi Arabia lost to Jordan in the Arab Cup. They were expected to win that tournament, and then there were two